나는 사적한다 세리 하름만들 사해버지 비케 딴나 사특으로 시리그루 그란타 사해버지요 마하라즈 아버지 대하주란 샤바드 짱키 아난드 사해버지 기 아르다스 ਕੁੱਲ ਚੁੱਕ ਮੁਆਫ ਕਰਨੀ ਸੱਚੇ ਪਾਤਸ਼ਾਹ ਜੀਓ ਜਿਨ੍ਹਾਂ ਜਿਨ੍ਹਾਂ ਗੁਰਮੁਖਾਂ ਪ੍ਰੇਮੀਆਂ ਵੱਲੋਂ ਕੜਾਹ